0: Dublin's number one DJ.
1: 우리 아키네 레마크 텐담산 유파마 레디 앵쿠라코나 마카모네 비아로나 캘리 캄파고 드프리 오무추에즈.